0: 저리 손나는 원판입니다. The last of Mendez, first of Javier, 3589.
1: Kepler.
0: Also going to have a last of Diaz.